생각해. 매지 못생기 엘델핀 룸비나 제시카 질란다 인디피토 벤 돌세 페스티벌 야빌릴 프란실루 야파파나 노레지 베야솔레 가냐 베베 무암바 Bob Six, Jires Peugeot, Papa Mvumbier.